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활발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일본에서 비가 강해져 규슈 북부에서는 매우 격렬한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전선은 6일까지 서일본 부근에 정체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0시까지 1시간 동안에 오이타현이 구스마치에 설치한 우량계로 55mm의 매우 격렬한 비가 52mm의 매우 격렬한 비가 관측됐고 오전 11시까지 1시간 동안에는 에이메현 기오쿠조에서 31mm의 격렬한 비가 내렸습니다. 발달한 비구름은 일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기상청은 규슈 북부 등에서 매우 격렬한 비가 계속 내릴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선이 6일에 걸쳐 서일본 부근에 정체하기 때문에 서일본에서 도카이에서는 4일 오후에 격렬한 비가 내리고 규슈 북부에서는 5일에도 격렬한 비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폭우로 규슈 북부 등에서는 지반이 약해진 지역이 있어 기상청은 토사재해나 저지대 침수, 하천의 수위 증가에 충분히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뢰나 회오리바람 등의 돌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재해 관련사를 포함해 67명이 사망하고 지금도 2명이 행방을 알 수 없는 구마모토 폭우가 발생한 지 4일로 6년이 됩니다. 재해를 입은 지역에서 인구가 더욱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안심하고 계속해서 거주 가능한 환경 구축이 큰 과제입니다. 6년 전 2020년 7월 4일의 구마모토 폭우에서는 구마모토현 남부를 흐르는 구마가와강이 범람해 현내에서 재해 관련사를 포함해 67명이 사망하고 지금도 2명이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 피해는 32개 시정촌에서 총 7,400채 남짓에 달합니다. 구마모토현에 따르면 5개 시정촌에서 계획된 재해 공영주택 282채는 모두 정비가 끝났으며 구마가와 강에 있는 다리도 복구 공사 중입니다. 또 일부 구간에서 지금도 통행이 불가능한 구마가와 철도가 올해 9월에 모든 선에서 운전 재개를 예정하는 등 인프라 복구는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단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 중이며 큰 피해가 발생한 구마무라에서는 인구가 6년 전의 절반 이하가 됐고 야츠시로시 사카모토 마치에서는 70% 이하가 됐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주민의 이동수단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의 확보 등 안심하고 지역에서 계속해서 거주 가능한 환경 구축이 큰 과제입니다.
0: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기 전투기에 관련해 3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는 설계 등을 담당하는 합작기업과의 계약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기 전투기에 대해 3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 JICO와 설계 등을 담당하는 합작기업이 3일 내년 말까지를 기한으로 46억 파운드, 일본엔으로 약 9,900억 엔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쌍방의 계약은 지난달 말까지여서 영국의 재정난으로 계획에 대한 영향도 우려됐는데 영국 측이 이번 주에 향후 국방비 계획에서 차기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한 자금 출연을 공표함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0: 대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정부가 창설을 위한 검토 과제를 취합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내용은 일본어 학습과 생활 학습으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중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외국인을 수강 대상으로 하고 입국 전을 포함해 ICT를 활용한 학습 환경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영주 허가나 일정 기간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재료 자격의 신청 시 프로그램 수강을 허가 요건으로 할 것을 검토합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안전, 안심을 확보하면서 외국인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정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다. 관계 성청과 연대해 가능한 한 빠르게 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소가 히토미 씨가 홋카이도에서 처음으로 강연하고 납치 피해자 전원의 조속한 귀국을 호소했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1978년에 니가타현에서 어머니 미요시 씨와 함께 북조선에 납치됐다가 2002년에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의 소식은 지금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가 씨는 3일 홋카이도에서는 처음으로 삿포로시에서 강연해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소가 씨는 납치된 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면서 어머니가 돌아오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해드리고 싶고 옷을 많이 사서 멋도 내고 여행도 많이 보내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루도 기다릴 수 없다며 계속 호소해왔지만 진전이 없는 채 오늘을 맞이했다면서 납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위해 조속히 북조선과 협상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강연회에 참석한 60대 여성은 나라면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납치된 분들을 빨리 되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연 후 소가 씨는 세대가 바뀌어 젊은 사람들이 납치 문제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은 4일 건국 250주년이 되는 독립기념일을 맞이합니다. 전미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축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살해된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시작되는 데 앞서 수도 테헤란에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외국 교인들이 잇따라 도착하고 있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돼 이란에서는 4일부터 9일까지 장례식이 열린다고 보도됐습니다.
0: 테니스 4대 대회 중 하나인 윔블던 선수권에서 모치즈키 신타로 선수가 남자 단식 3회전에서 스페인 선수를 3대1로 물리치고 첫 4회전 진출을 따냈습니다. 테니스 남자 단식에서 23세 모치즈키 선수는 4대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3회전에 진출해 스페인의 19세 호다르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윔블던 선수권에서 일본 남자 선수가 4회전에 진출하는 것은 1968년의 오픈화 이후로는 마츠오카 슈조 씨, 니시코리 게이 선수에 이어 3명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

0: 경찰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1: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2: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1: そうですか。 良かったですね。
2: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3: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4: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1: おかえ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1: 나가노와どうでしたか?
0: 나가노는 어땠어요?
4: 미아가 대답합니다.
2: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2: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2: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4: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1: そうですか。
0: 그래요.
1: 良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4: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2: 나가노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4: 탐이 말합니다.
3: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4: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おかえりなさい。 長野はどうでしたか?
2: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1: そうですか。 良かったですね。
2: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3: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2: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0: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4: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5: 美味しかったです는
0: 맛있었어요.
5: 美味しいです의
0: 과거형이고
5: 良かったです는
0: 좋아요.
5: 이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4: 이는 과거형이 되면 욕같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4: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5: 신세츠나,
0: 문장을 만들 때는
5: 신세츠데스가
0: 되는데요.
5: 신세츠데스의
0: 과거형은 데스를 데시다로 바꾸어서
5: 신세츠데시다라고
0: 하면 됩니다. 명사에 데스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5: 楽しい旅行です.는 楽しい旅行でした.가
0: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오사카와 どうでしたか?
7: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1: 오사카와 どうでしたか?
2: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도는 어떻다, でした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3: 요かったです.
2: 좋았어요.
0: 요かった는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3: とても賑やかでした.
2: 매우 번화했어요.
0: とても는 매우,
4: 賑やかでした는
0: 나 형용사
4: 賑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2: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보세요.
4: 오사카와 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4: 素晴らしい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3: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おかえりなさい.
4: おかえりなさい.
0: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4: おかえり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4: おかえりなさいませ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おかえりなさい. 長野は どうでしたか?
5: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1: そうですか. よかったですね.
5: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6: 楽しい旅行でしたね.
7: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2: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미아는 이번에 나가노를 여행했는데요. 도쿄에서 나가노까지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0: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2: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0: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2: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